내 머릿속은 파란색 만 가득 네 방황 저기 해 모두 가자만 내 마음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두 꿈을 잃을 것만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 내도 약간 추락이 아닌 길을 너의 신념 너를 믿음 욕심들은 추락이 아닌 미래 미래 해가 뜨기는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네가 바란 별들은 어둠 속에서만 뜬다는 걸 절대 잊지 마

내가 듣고 있는 게 많았지. 하염없이 더 넣고 질량에 달라면 먹어도 했었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 없이 됐던